난 남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댕기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간어소.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가 신경 쓸까 봐 이렇게 노래도 만들었다. 짠. 나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밥도 시키면 와. 걱정할까 봐 미역국도 시켜놨잖아. 짜잔.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he's back as a solo artist. It is none other than the very good-looking, the very talented, very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와. 본인 소개해줘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 데뷔를 하게 된 나이나이의 벨이라고 합니다.
0: 베리 씨, 우리 오늘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해서 맞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건데,
1: 네.
0: 오랜만에 오신 거기도 하고,
1: 네.
0: 우리가 이제 트윙클 마이스타 앞에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오면,
1: 네.
0: 한 10초 정도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1: 오, 네.
0: 그래서, 초소리가 나갈 거예요. 틱톡틱톡틱톡틱톡. 10초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앨범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도 되고,
1: 네.
0: 오늘의 TMI를 소개를 해도 되고
1: 오늘의 TMI
0: 아무거나 해도 돼요.
1: 네.
0: 아니면 본인의 매력도 해도 되고,
1: 네.
0: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일단 네. PR이 목적이에요.
1: 네.
0: Okay, so he has 10 seconds to PR himself. I just told him the many different ways that he could do that. So I think he's ready. Are you ready?
1: 네.
0: Ready? Okay. Music cue.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 앨범 디어로 데뷔하게 된 벨입니다. 이번에 마이 디어리스트라는 곡과 소란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0: 근데 10초 짧죠?
1: 생각보다 더 짧네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려가지고
0: So he was just like, whoa, 10 seconds is way too short. But he was telling us a little bit about his single album, about the My Dearest and also Soran, which are two tracks on the single album with his solo debut. So we're going to actually talk about that today.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키워드로 바로 들어가기는 할 건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22년도에 보고 지금 처음 본대요.
1: 저희 데뷔한 게 22년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딱 4주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0: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저는 베리 씨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오늘 우리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베리 씨가 또 저희랑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1: 네.
0: 자 일단은 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
1: 네.
0: 키워드 토크로 들어갈 거예요. My Dearest 네. 있고요. 무드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베리 씨 탐구생활 A to G인데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1: 네.
0: 순서는 제가 안 골라요. 우리 베리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1: 오.
0: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뭐부터 할까요?
1: 이제 데뷔를 하니까 타이틀곡부터 확실히
0: 오케이. So, the last time I saw him was in 2022 when his team debuted and we haven't seen each other for a while. Lots of things have happened in that time and apparently he has some times with us, so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at today. And he says that he's going to go to My Dearest as our first keyword.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is as well. 자, 우리는 4년 반에 보기도 했고 이제 처음 첫 솔로를 하게 됐는데
1: 맞습니다.
0: 장르가 많이 달라요.
1: 맞습니다.
0: 그게 원래 우리 베리 씨가 좀 원했던 장르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다른 모르게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1: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는 사실 소란에 조금 더 가까운데
0: 오케이.
1: 이제 연습생 때 이제 발라드 금지를 당한 거죠. 너는 댄스곡을 불러야 되는데
0: 너무 발라드만 부른다.
1: 너무 운다. 너무 슬프다. 애가 사연이 너무 많다 이래서 그때부터 밴드곡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NCT 도영 선배님의 너무 강한 팬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장르로
0: 조금
1: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Okay, okay. So, if we look at the digital single album, his genre has changed quite a lot since he was an idol. And I was asking,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So he said that he was doing a lot of ballad practices while he was a trainee, but then everybody was just like, "You're crying too much. So we need you to be a little bit brighter. So we need you to practice brighter songs." And so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look at band songs a little bit more. So he started practicing those. But he also, though he already had a little bit of a love for ballads, he recently became like the hugest stan of NCT's Doyoung, and he fell deeper into the genre just a little bit more, and so that's how he kind of put everything together. So 앨범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랑 좀 인연이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봤던 이름이 되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크레딧에 네. 우리 초승 씨랑 되게 친하다면서요?
1: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고1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0: 10년 전에
1: 선생님한테 어머 노래 배우고 싶다고
0: 찾아갔었고
1: 찾아가서 어 이제 레슨을 하다가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가끔 찾아뵙다가 이제 다시 선생님한테 최근에 한 2년 정도 전에 찾아가서 다시 레슨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슨도 꾸준히 받기도 했고 앨범 준비를 거의 선생님이 프로듀싱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앨범 준비하는 거의 근 세 달 동안은 쌤이 거의 저의 베스트 프렌드. 연락처에 최근 연락 기록에 선생님밖에 없어요.
0: 전화 통하고 문자고 다 네. 선생님이요?
1: 다 선생님밖에 없고 캘린더 보면은 뭐 승민 쌤 레슨, 승민 쌤 뭐 미팅, 승민 쌤 녹음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제 사실은 거의 내 가족이다.
0: 그죠. 최근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으면.
1: 네, 그래가지고.
0: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follow our tiniest stage, we've had Cho Sung in the studio a couple of times. We love having her here. And apparently, about 10 years ago, before he was a trainee, he went to Cho Sung to learn how to sing. She was his vocal coach, and then he went into the company. Then they weren't able to really see each other that often, but he kept in touch. And then after he was starting to get ready for his other endeavors, about 2 years ago, he started going back to her for lessons. And yeah, they were able to kind of work together for the album for his official debut. And for the past like 3 to 4 months, it's just all her in his call logs and texts and everything. And even on his calendar, it's like lessons, recording, meeting. So pretty much they've been, and even Cho Sung joked, like, we're family at this point because we've been talking to each other for so long. 사실 저도 이제 초승 씨가 나오면 네. 특히 타이니 스테이지라는 코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 막 보컬적인 거 좀 분석하기도 하고 좀 음악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초승 씨한테 이제 막 뭐 만약에 음치 박치가 막 초승 씨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뭐 자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제가 음치박치였거든요.
0: 에이 설마?
1: 진짜로.
0: 에이.
1: 그래서 쌤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울었어요. 제가 에이. 눈물이 많기도 한데 맨날 울면서 배우고 근데 선생님 절대 안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다가 이렇게 데뷔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보컬 포지션으로 데뷔하게 됐다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믿어주셨어. 안 믿어주셨어가지고
0: 다시 혼냈겠네요. 다시 와 네. 이러면서 네.
1: 너가 노래? 아직 부족한 거 알지? 이러면서 연습해라.
0: Okay. So the last time Cho Sung was here, we were asking her a question about, you know, if somebody was totally tone deaf and they couldn't hold a beat, would you be able to fix them? She's like, I think I could. Apparently, Vary says that when he first met her, he was like that. He couldn't hold a tune. He couldn't hold a beat. And she was able to mold him to be the artist that he is now. And it was to the point where when he debuted, she said he told her, like, I'm going to be the vocal position. She's like, nah. No way. And she was just like, you need more practice. And he's like, yeah. But he was able to get a lot of gist from her in that particular moment. 자, 이번에 이제 노래들 두 곡을 듣다 보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티도 나고 수정도 왠지 많이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 두 곡 말고도 네. 약간 EP 또는 미니를 생각을 해서 좀 다른 곡들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 두 곡이 살아남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곡만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사실은

0: 저희 멤버 형 이제 반영의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그 형이 제 근데 이제 예전에 나이나이의 노래가 될 뻔했다가 이제 묵혀둔 노래를 계속 노리고 있었죠, 제가. 근데 이제 그 앨범을 넣고 싶어서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곡을 작업해보고 싶다 했는데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형이. 너가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줄수 있지 해서 받았는데 뭔가 이번 앨범에는 조금 더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건 이제 다음 앨범으로 미루고 이제 이번 앨범은 이두
1: 우리
0: 곡으로
1: 두
0: 준비하게
1: 곡으로.
0: 됐습니다.
1: Okay, so in the near future, we're gonna get another song from him. So there was a song from their 9i era that he really wanted to do, and apparently Van was the one that was able to create it. And so he reached out to Van. He's like, "I really like this song," and Van just gave it to him. No strings attached. It's like, hey, you want to do the song, go for it. I think it's going to suit you perfectly. But then as he was getting ready for the album, he felt that the song didn't really fit with the album that much. And so because of that,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save that for another release. So that might be coming in the future. And then these two songs were the ones that ended up coming into the track. 자, 그러면 My Dearest는 그래도 어떤 곡인지 자랑 좀 들어야 되니까요. 어떤 곡이에요?
0: 말씀해주신 것처럼 밴드 사운드로 가득 찬 노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작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목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1: Okay, so My Dearest, the lead single from the debut is a band sound, and the lyrics he was able to participate with just a little bit. And he really wanted to just kind of dedicate to everybody who was the dearest to them, that he wants to show as much love as possible. With the second track, sort of on the album, what came to be with that song? 이 소란이라는 곡도 그렇고 My Dear도 그렇고 둘다 녹음을 할 때는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다른 포인트에서
0: 맞습니다.
1: 타이틀은 어떤 My Dear는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0: My Dear List는 제가 욕심을 엄청 냈어요. 이게
1: 오케이.
0: 처음에는 이것보다 키가 조금 더 낮았는데
1: 아.
0: 아쉬운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높였죠, 막. 그리고 녹음 때 알았죠. 잘못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게 정말 힘들었고,
1: 오케이.
0: 소랑 같은 경우는 그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소라는 사실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썼던 곡이라, 녹음하는데 계속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힘들었던 것
1: Okay,
0: 같습니다.
1: okay. So for the lead single, the original key for the song itself was a little bit lower. But then after recording it, they're like, it could be better. So they ended up upping the key a little bit, a little lot. And while he was recording, he was like, what have I done? But Chosung and everybody else that was on the track was just like, no, we need to go with this one. And so he just fought through it. But then when it came to Soran, while he was writing the lyrics with everybody, he was thinking of one of the darkest points in his life. And so because of that, being the personality he is, he got really emotional while recording the song. And so that was one of the hardest parts for that as well. We have a few listener questions. 이번에 가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가사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두곡 중에?
0: 와, 그 곡마다 있는데 마이 디어리스트는 그 인트로 부분에 너에게 보내는 이야기야라고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앨범 컨셉이 편집의 달부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을 되게 잘 나타내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너한테 하는 얘기야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소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프리코러스 부분에 사랑이 내 이름을 부르면은 울어버리고 붉어진 눈으로 또 사랑을 찾아보곤 해 담아보곤 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사랑이 진짜 많아요.
1: 그렇죠.
0: 사랑이 진짜 많아서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내다 보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상처를 되게 많이 받기도
1: 그쵸.
0: 하잖아요.
1: 많이 봤죠.
0: 근데 저는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사랑을 믿거든요. 그런 저를 너무 잘 나타낸 가사 같아서 좋아합니다.
1: Okay. So there's a line per song. The first one would be from My Dearest, and it is I'm sending the story to you. So if we look at the whole concept of the recent album, he is a mailman. And so he was able to think that that particular line really just translates what he wants to say with the album, how he's metaphorically sending his message out to everybody, but also physically doing that as well. So he felt that line in My Dearest would be one of the best lines he has. For Swanon, the pre-chorus line roughly translates where love makes my eyes turn red, but in that I still look for love. And he feels that a lot of people who have a big heart and who love a lot tend to have equal amount of pain because, you know, they get hurt from it. But he feels that he found himself with all the different types of love in the world, that he, despite maybe getting hurt for the certain type of love that he might be in, he tends to find it going back in, to it again. And so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noticed. So we need to go to our next keyword. 자, 무드랑 탐구 생활. 우리 뭐 할까요?
0: 저 탐구 생활로 가보겠습니다.
1: 자, 탐구 생활. 탐구 생활 중에서 언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나요?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0: 저는 원래는 외고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1: 오케이.
0: 막 중학생 때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서
1: 오케이.
0: 영어 재능 기부도 막 하고
1: 오.
0: 영어 이제 선생님이 다른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영어는 계속
1: 좋아서
0: 너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죠. 그래서 고1 이제 딱 입학하는 시기에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 그때 네. 우리 초승 씨를 그때 만난 거예요?
0: 그때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1: 네.
0: 제가 우연히 선생님이 그때 이제 주변 분들과 작업했던 음악을 한번 듣고 이거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지 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제 그 타임에 제 친구를 레슨해 주셨는데 끝나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녹화하고 공중에 들어가서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스케줄이 안 되는 거 이해하는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혹시나 자리가 생기면 저부터 받아주실 수 있냐고 저를 1순위로 좀 받아주실 수 있냐 해서 근데 선생님이 거짓말처럼 다음 주에 시간이 바로 생기셔서
1: 어머.
0: 레슨을 시작했죠.
1: 어머! Okay, so the listener question came in and said, when did you really want to start doing music? So he was really interested in English, which I can sense when he was in Nainai as well. He understands what I'm saying to a certain extent because you can see him kind of going along when I translate. But he said that he was actually in school. All of his teachers agreed that even though his other grades weren't as on par as they should be, his English scores were always over the top. And so he was actually thinking of maybe going to a language school or a foreign school for high school. But then all of a sudden he wanted to be a singer. And so he was able to convince his parents to get him into some singing classes. That was as he was going into high school. And he was going to another vocal coach at the time. But then in that process, his friend was actually taking lessons from Chosung, and he just so happened to come across a song that she did, and he went, followed his friend to a lesson, and then just knocked his way in and was just like, I know that you're really busy and I know that you don't have time for new students, but if you ever get an opening, could you please put me first on the waiting list to be your next student? And just, it was like fate, because the following week she had an opening and he started taking lessons from her, which is actually pretty sweet. 진짜 운명이었네요.
0: 맞아요, 진짜.
1: 진짜, 완전 운명.
0: 맞습니다.
1: Okay, 요즘은, 이것도 청취 질문이에요. 요즘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콘텐츠 있어요?
0: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저도 또 승민쌤이랑 비슷해서 말이 좀 많아요. 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핑계고라는 콘텐츠를 그냥 귀에다 에어팟 꽂아놓고 계속 들으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웃긴 거 있으면 그냥 웃고 그냥 라디오처럼,
1: 라디오처럼
0: 계속 틀어놓고 모든 편을 봤던 거 또 보고 하면서 보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했어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1: 옛날에 제 방
0: 네 그거를 똑같은 거를 계속 보고 이제 대사를 거의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1: Okay, so Pinky Boy is something that he kind of uses, just kind of like a podcast. He just puts it in his ear and it'll do something. And if there's something funny, he'll laugh about it. He's also an Infinite Challenge fan. Infinite Challenge is no longer airing here in Korea, but he's been a fan of it since he was a kid. And so he'll watch reruns and he's like memorized all of the rerun shows that are on there. 그러면 만약에 네. 요즘은 콘텐츠가

0: 천국이나
1: 네, 그런
0: 아니면
1: 도전 천국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복면가왕이라든지 나가보고 싶고, 예능은 사실 무한도전 아니면은 순풍산부인과를.
0: 잠깐만. 나이 많이 어린데 우리 베리 씨?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1: 좋아해가지고 순풍산부인과를 좀 나가보고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옛날 시트콤
1: 네,
0: 그런
1: 너무
0: 분위기.
1: 좋아해요.
0: 어, 오케이, 오케이. So he says, oh, as a singer and then as an individual, there's it's different. I was like, tell me both. He says that for singing, like Challenge 1000 song, 도전 천국 was a popular show in the early 2000s, or you know, like Masked King or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that he can sing on.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And then another one would be Infinite Challenge, because obviously he's a huge Infinite Challenge fan. But also like sitcoms, because our older 90s, 2000 sitcoms were really fun in Korea. So he feels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if he can. 자, 무드.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최근
1: 네.
0: 이제 5월 벌써 말인데 우리 베리 씨의 그 최근에 본인의 기분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1: 저는 신남,
0: 신남,
1: 설렘,
0: 설렘.
1: 근데 기분이
0: 긍정적이시죠?
1: 긍정적이에요.
0: Okay, so he's very optimistic. He's also been very excited, and he's been also very kind of nervous on top of that as well because of his recent solo release. 벌써 이제 한달 정도 가까이 되긴 하지만 그 설렘 또첫 솔로고
1: 맞습니다.
0: 이러니까 설레긴 하죠.
1: 맞아요. 그게 진짜 앨범 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설렘이.
0: 그 얼마나 걸렸어요?
1: 저 거의 8개월, 9개월 걸렸는데.
0: Okay, wow. So it took about 9 months, 8, 9 months for the actual album to fully come to play. 자, 무드에서요. 우리 청취자 질문인데 우리 베리 씨는 최근 또 SNS를 보면 일적인 게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 말고 뭐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취미.
1: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집돌이여가지고, 그러니까
0: 집돌이에도 집돌이이신 분들 중에서는 바쁘신 집돌이
1: 맞아.
0: 분들이 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집돌이 분들이 있거든요. 그
1: 맞아요.
0: 중에서는 어떤 부류?
1: 저는 이제 원래는 암막커튼 치고 전기장판을 여름에도 틀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공원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생산적인 것들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야 지금 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가 봐요.
0: 근데 원래는 집돌이 중에서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좀 고요하게 좀 가만히 있는 컨텐츠 보고 침대에서 잘안 나오고 그런 스타일.
1: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숙소 생활할 때, 이제 저희가 어디 외출을 할 때, 매니저님이나 재원이 형한, 이제 리더 형한테 안전상으로 이제 보고를 했어야 됐어요. 만약에 연락이 안
0: 그래요.
1: 되면
0: 그쵸.
1: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뭐 멤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뭐 하러 가?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보는데, 저는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너는 좀 나가라고. 이유를 안 물어보세요. 그래서,
0: 그냥 그래 알았어 제발 가.
1: 그러니까 뭐, 진짜 PC방을 가든지, 뭐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든지, 좀 나갔다 와서 세상 구경을 좀 하고, 막 요즘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그걸 구경하고 오라고 엄청 많이 혼났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Okay, so he says that he literally is the type that just stays home. Like even in the summertime, he'll have like the heated pad on his blanket on, and then he just has like, you know, blackout curtains, and he'll just be there. But he's trying to leave the house, you know, just walk around the house and stuff like that. Like even when he was in the dorm, if he left, he would have to text his manager and their leader just to tell them where they were going. And all the other members, they never had this. But whenever he would say like, oh, I'm gonna leave, they were just like, yes, please, please leave the house. Please go sing, go to a coin singing room, go to a PC room, do something. Please leave the house. And so that is the type of person he is. We actually are gonna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라이브를 들어야 되는데 라이브를 준비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소란에 대한 약간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소라는 이제 굉장히 슬픈 발라드 곡이고,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불면이 항상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부인

0: 나는 남녀노소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뭔가 쉽게 찾아가는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면이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그걸 겪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그냥 저는 습관이 됐거든요. 이런 잔잔한 발라드를 들으면서 자는 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노래를 듣는 순간에는 좀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1: Okay, 잘 알고 준비해주세요. So, verse track "Sold On Yesterday" is another track on his debut single album. And for the track itself, he noticed that he wanted to try to help his loved ones calm down just a little bit. And he's noticed that he likes to listen to these type of ballads when he goes to sleep. So he wants to be an uplifting track for the person who listens to it, but also be a more of a kind of like a relaxing track at the same time. So uplifting and relaxing, even though it is a little bit more on highlighting his insecurities when he was writing the track. And the English title to this is Yesterday. 준비됐을까요?
0: 네, 준비됐습니다.
1: All right, music, cue!

0: So we got Barry in the studio for today. He just sang for us live, Soran, yesterday. Before the interview started today for part two, he actually approached me. He was just like, I'm very scared for part two.
1: 대본을 보시고 우리 베리 씨가 파트 2를 되게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근데요, 이거 파트 2는요. 하고 엄청 걱정하셨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파트 2는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갖는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정말 그냥 the most random thing that happened to you recently. 자, 가장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일. 근데 이 황당한 일이 네. 좀 다양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냥 멀쩡하게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 헛디뎠거나 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네. 이유 그런 거 없이 네. 아니면 나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았다든지
2: 아 그런 건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1: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웃겼거나 너무 황당했던 네. 어이없었던 것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2: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카 영 영화를 봤어요.
1: Okay.
2: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까지 보게 된 거죠.
1: 아.
2: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신이 나니까 이제 그때 또 아이유 선배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가사에 찰리 채플린이 나왔었어요.
1: 네.
2: 그걸 동시에 이제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나 찰리 채플린의 초콜릿 공장을 봤다. 이랬는데 친구가 진짜 어이없어하면서 일단 재현아 찰리 채플린은 다른 사람이고 초콜릿 공장은 찰리 거야 이래가지고 그런 말실수가 요즘 좀 많아가지고
1: 이게 앨범에 한동안 또 계속 이제 신경 쓰고 또 이제 홍보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친구분
2: 맞아요.
0: Okay, so he saw one car recently, and then it kind of just was a rabbit hole. So what he ended up doing was watching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which has nothing in like there's no similarities. It's just, he just tried to do that, but then he was listening to an IU track, and she so happened to bring up Charlie Chaplin in the lyrics. He was talking to a friend, and he was like, "I recently saw Charlie Chaplin in the Chocolate Factory." And his friend was just like, "Okay, those two are totally not the same thing." And he's been making a lot of those silly mistakes these days, and so that would be the most random thing recently. All right, 자, 밸런스 질문인데요.
2: 네, 너무 좋아해요.
0: 배달을 시켰는데
2: 네.
0: 두 시간 넘게 음식이 오지 않음. So you ordered delivery, but it's been 2 hours since it's been delivered.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불편한 사람과 두 시간 동안 대화하기.
2: 전 밥을 안 먹겠어요. 그 배고픔을 견디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0: Okay, so he says, I'll go hungry because waiting to relax at home, but there's somebody there that you're not really close to for 2 hours is going to be torture. He would rather go hungry. He would rather go hungry. Okay. 자, 이것도 밸런스 질문인데요.
2: 네.
0: 이 중에 조금 더 화가 나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what upsets you most? The phrase that upsets you, but you can't say anything because it's true. Or versus, you know a statement is wrong, but the people just keep saying it's true. 진짜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Versus,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들어줌.
2: 야, 그냥 뒷골땡겨가지고. 저는 근데 더 이제 잘못된 건데 옆에서 편들어주면은 진짜 짜증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이면은 이렇게 하고
0: 네.
2: 그래도 수긍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근데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걸 또 1대 다수니까 설득할 수 없잖아요. 설명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벌써 상상만 해도 너무 커가지고
0: 진짜 okay. So he would go the first one, and the reason is because even just thinking about the second one is just extremely stressful. It's like, think about it. It's like 1 to 5. everybody thinks it's, and they're just, they're ganging up against you. He's just like, I can already feel so much stress. So he would rather go with number one. He would rather say, you know, be upset because, it, but you can't really say anything because it's true. He would rather go with that particular situation. Very interesting. 평상시에 그 제가 슬쩍 프로필을 봤거든요. 우리 네. 이따가 하는 거.
2: 네.
0: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MBTI로 하면 이 스스로
2: 네.
0: 그 만약에 질문을 스스로 좀 많이 던지실 것 같은데
2: 맞아요.
0: 그렇죠.
2: 네.
0: 가만히 집에 계실 때는 만약에 하면서 한 1시간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네. 무조건이죠. 그냥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가 잘 없어요.
0: 그러면 SNS를 내리다 보면 네. 그런 만약에 중에 진짜 화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막 상황 자체도 막 둘 너무 짜증. 방금 이런 거. 둘 둘 다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네. 그거에 대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2: 전 진짜 과몰입을 하는 사람이라 100이 최대라고 하면은 200까지도 받아요. 진짜로.
0: 그럼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2: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너가 화나야 돼 하면 화나고, 너가 여기서 울어야 돼 하면 울고, 너가 웃어야 돼 하면 다 웃고.
0: 그러니까 뭔가 그 감독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 감정에 그냥 무조건 휩쓸리시는군요.
2: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오래 가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0: 일주일 동안. 네.
2: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입되는 노래만 들어요. 또
0: 이렇게 늪에 빠지시는군요.
2: 네.
0: 오.
2: 그러다 보면은 침대에서 벗어날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집도.
0: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꼬리를 몰면 어느새 분이 5시간이 지나가고.
2: 네. 그러다가 이제 졸리니까 쓱 자고 일어나면 또.
0: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좀 꼬르륵 하니까 또 밥 먹고.
2: 네.
0: 오케이. So I was looking at his profile, which we're gonna do in part 3. But I was saying that from what I know from your MBTI, you are the type that is going to ask what if questions a lot just by yourself. And then you're going to start following down a rabbit hole. Yes. And I was like, then you also do this with social media. Like if there's a balancing question like we just asked, then this is also going to affect you too. He's like, yes. And then I was just like, then what about when it comes to films? Are you like this with films and dramas too? He's like, yeah. If the director of the drama or the film, if he wants the audience to cry here, he's going to cry. If they want it to us up here, he's going to upset. And then what happens is he'll be upset for like a week and then he'll start finding songs that kind of remind him of the movie or the drama he was just watching, and he'll just kind of fall deeper and deeper. And that is why he's the type of homebody that just stays home. It's like 5 hours will pass and then he's like, oh, I'm hungry, and then another hour passes, like, oh, I'm sleepy. And then that's why he's always like that. Very interesting perspective. 이쯤에서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이제 또 프로필도 해야 되니까 네. 파트 3를 하기 전에 그래도 My Dearest는 들어야죠.
2: 네.
0: So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My Dearest and then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our part 3.

0: 하지 마라.
1: Hi,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2: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3: All right, it is part three of our Trico Master. We have Barry in the studio for today. And I was talking about his MBTI earlier, and I really love what he said. 자, 우리 이제 나 사용 설명서를 해볼 건데요. For your MBTI, INFJ. 근데 INTJ, TJ이고 싶으신 분.
4: 맞아요. 제가 항상 T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검사를 약간 T인 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T가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거의 보내도 너가 이제 MBTI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그 따라간 거다.
3: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돼서. 대답을 하면 T가 나오는지 대충 아니까.
4: 네.
3: Okay, so he's tried to rig the system. He knows how to answer now to get T. He wants to be a T, but all of his friends, whenever he sends these off to his friends, he's like, no, you're manipulating the system. Stop doing that. So, we are looking at his things that he thought was pretty cool is 아크로배틱 하는 모습을 써놓으셨는데
4: 네.
3: 아크로배틱이요?
4: 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검도장을 그때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면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검도장에 보내셨는데
3: 네.
4: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아크로바틱을 배우는 게 멋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냅다 해보고 싶다 해서 배웠는데 그걸 이제 계속 오래 하다가 이번에 데뷔하기 전에 컨텐츠로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3: 오.
4: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그때보다 많아져서 못하는데

나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 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0: 안녕하세요. 유어즈의 준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Alright, so, 다 하셨죠? 지금 벌써.
0: 두 명 남았어요.
1: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네. 네.
2: 네, 안녕하세요. 유어즈 세찬입니다.
1: 예!
2: 부탁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유어즈의 하르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UOT.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UOT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So could you 네. introduce a little bit about your group, please?
4: 네, 저희 UOT는 영어 유어 헤르츠의 줄임말로 세상에 흩어진 반응을 모여 저희만의 음악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The group name, Yuoju,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It's a combination of your and hertz. And just as scattered waves come together to form a single vibration, the name carries the hopeful message of eight boys aiming to connect with the world by embracing and singing the diverse voices of people across the globe.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멀티내셔널 그룹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다국적 그룹인데 어떻게 어떤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So who's the foreign members of this group?
4: 네, 저 효랑.
1: 네.
5: 네, 저 카이입니다.
1: 와,
4: 그리고
3: 네, 저 하루토가
1: 네.
4: 세 명 일본인입니다.
1: 와, 네. so they have three Japanese members.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가지고 좀 처음에 되게 신기하거나 새로 배운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떠신가요? So since the members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backgrounds, I'm pretty sure you guys all learned a lot of new cultures, right? How's that been?
5: 네. 제가 뭔가 제일 느끼기에는
1: 네.
5: 뭔가 어쨌든 여기에 오고 나서 뭔가 다른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랑 생활도 하면서 뭔가 다른 친구들 보면서 생활 습관도 다르고 막 사용하는 표현도 다르고 뭔가 초반에는 엄청 신기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 네.
5: 뭔가 갈수록 뭔가 그런 신기했던 순간들이 뭔가 서로 이해해주고 좀 약간 저희 그룹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All right. So the first time he came to the country and meeting up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from different countries, he felt a little bit interested is because they had different ways of behaving, different ways of expressing their emotions. But overall, I think it really helped to carve our characteristic as the group UOT.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태님?
6: 네.
1: 네. 연태님은 어떤 차이나 좀 즐거운 신기한 걸 좀 느끼셨나요?
6: 근데 이거 좀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1: 네.
6: 저희가 약간 밥 먹거나 식문화가 있잖아요.
1: 네.
6: 숙소에서 이제 저도 가끔씩 밥을 먹거나 다른 형들을 보다 보면은 일본인 형들이 나또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거를 느꼈습니다.
1: Well, thank you so much. So, Yante, of course, he had many interesting cultural differences that he noticed, but food culture, the difference was the most interesting part for him. He felt pretty interested looking at the Japanese members consuming natto. That's one of their traditional foods.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인 멤버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지 이제 정식 데뷔 전에 일본 팬미팅을 먼저 개최를 하셨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So, before you guys made your official debut, you held a fan meeting in Japan. How was that experience?
7: 우선은 저희를 기다려주셨다는 거에 되게 벅찬 감정을 느꼈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와 처음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일단 너무 큰 감사함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팬분들의 존재가 더 크게 와닿았고 단순히 유어제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주셨다는 거에 조금 더 묘한 기분이 들었던 팬미팅이었습니다.
1: Okay, so he felt a little odd in a pleasing way, and if he also felt very grateful for the people for being there, witnessing their beginning as a group. 자, 그렇다면 이제 하루토 씨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하루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팬미팅을 개최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What did you feel?
3: 데뷔하기 전에도 그 팬 콘서트나 그런 거를 일본에서 했었는데 또 일본에서 그런 팬미팅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걸 생각했었습니다.
1: Alright, so he was very grateful for the people to show up at their fan meeting and event, and he definitely enjoyed it, and he was very grateful.

0: Because he was able to show the different side of him. 자, 그렇다면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멤버는 아. 누구였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So, yeah. who has been really nervous during the first fan meeting? 아, 어느 분일까요?
1: 점점
2: 그치?
0: 세찬 씨인 것 같아요? Oh, wow. Everyone was like, we're all thinking it's 세찬. Why though? 왜일까요?
3: 아 사실 저는 긴장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아 정말요?
3: 근데 다들 네. 저를 뽑는 거 보니까 긴장했었나 네. 봐요. 아,
0: so turns out I think I was nervous without even me realizing now that the mentions are saying that I am the most nervous one from the event. 자 그렇다면 팬분들의 반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좀 있으셨나요? Was there a particular reaction from the fans that stayed in your memory the most?
4: 네, 저희가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일본인 멤버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고 하시는 순간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희도 그 사이사이에 막 일본어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할 때마다 그 일본 팬분들께서 이제 엄청 막 놀라해 주시고 엄청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since the event was held in Japan, most of the Japanese members were in charge of leading the rest of the members. But in between every phases, the rest of the Korean members were there to speak or flex their Japanese skill, which surprised the audiences.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효 씨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효 씨, 지금 왠지 일본인 분들이 좀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Oh. I assume a lot of Japanese listeners are listening to the show right now. Could you say something to the Japanese fans, please? 뭔가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드디어 데뷔했다, 막 이런 거라. 네.
5: 하이, 일본の皆さん, こんにちは. 岩津のヘオです. ついに僕たち岩津が 5月7日にデビューしました. 日本のファンの皆様にもたくさんお会いして、たくさんお話できる機会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 今後もぜひ応援して、ラッシュラッシュたくさん愛し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our our career now that we officially made our debut on May 7th and we should be able to show you guys a lot of materials that we've been preparing low profile. 자, 그렇다면 이제 유어즈 하면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꼭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뽑힌 그룹이잖아요.
6: 네. 맞습니다. 네.
0: 이제 데뷔 후에 다시 돌아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거는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So we have to speak about this. 유어즈 was formed through an audition show. And now that you guys officially made your debut, what moment stands out the most when you look back?
3: 네, 사실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유어즈가 탄생하게 된 파이널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Okay, the final round from the TV show that got them to make their official debut. 그게 어떻게 더 특별했을까요?
3: 일단 전부 각자 하나였던 저희 8명이 네. 8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었고요.
0: Okay, so it's been a very precious moment for me since that was the stage that 8 members from different paths came together to perform one song. 자, 그렇다면 다른 멤버분들은 준성님.
6: 네.
0: 준성님은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6: 아, 물론 저도 이제 파이널 때도 기억에 남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0: 아, 오케이, 네.
6: 저희가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을 때가 딱 1년 전 이맘때쯤이었다 보니까
0: 이제, 시간이 빠르네요.
6: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계절과 이런 온도감 때문에 더 그때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0: 아, okay. So come to think of it, when we were still on the show, that was approximately about a year ago, and I also think that the last final round was a precious moment for me. But I tend to look back on the beginning phase of the show. 자, 그렇다면 이제 유어즈 마지막으로 데뷔를 한 지 이제 2주가 되는데 축하 한번 드리고요. 빠바밤.
7: 감사합니다.
0: 이게 약간 조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어즈의 꿈이 뭔가요? So what's your goal as the group 유어즈?
7: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0: 네, 그럼요. 네.
7: 아무래도 우선은 저희 신인이잖아요.
0: Okay.
7: 그래서 신인 때만 받을 수 있는 이제 신인상 같은 거.
0: 그거는 약간 올해의 목표가 되겠네요.
7: 네, 맞아요. 네. 올해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음악 판성 1위 같은 것도 이제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 이거는 너무 큰 꿈이지만 월 투어를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시는 팬분들이랑 같이 이제 무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0: 무조건 할 수 있죠. So the goal they have for this year 2026 is to win the Rookie Award and being placed on the first place at a music show. And finally, their end game is to go on a world tour. 자, 꼭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싱글 앨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ow we have to speak about your first single album. What is it called? 이름은 무엇인가요?
2: Orange Record.
0: Yes, that's called Orange Record. 제가 알기로 이게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록곡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 tell us about the two tracks included in it.
8: 네, 저희 오렌지 레코드의 첫 번째 타이틀곡 러시 러시는요. 에너제틱한 락킹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장르의 곡으로 서툴러도 망설임 없이 직진하겠다는 자신감과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Alright.
8: 또 이제 청량한 멜로디에 저희 8명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너무 잘 담긴 곡이고요. 또 두 번째로 수록곡 슈퍼러브는 이제 펑키 사운드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으로 슈퍼히어로처럼 슈퍼러브로 너를 지켜내겠다는 아주 귀여운 포부도 담은 곡입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The first track is called Rush Rush and it's the title track of the album Orange Record and it's a pop song driven by an energetic rock-inspired sound delivering a message about charging forward without hesitation even though uncertainty and imperfections. And the second song is called Super Love. It's a dynamic funk bass track that maximizes its style appeal through addictive melodies and unpredictable progression layered over an energetic soundscape. And something to look out for the second track is the vocal characters of the members. 자, 그렇다면 녹음을 하시면서 좀 신경 쓰신 포인트나 아니면 이때 너무 재밌었어요 하시는 순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So,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focused on the most while producing this album?
1: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재미있던 것도 그 막 재미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피드백을 좀 빨리 빨리 받고 바로 해낼 수 있게 그거를 좀 열심히 집중력을 좀 너무 올렸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he remembers he's been real focused while recording the tracks, receiving feedbacks and revising the minor details.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좀 있을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한번 보현님.
8: 네.
0: 네.
8: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여덟 명이 공통적으로 연습을 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허밍 연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곡 러시 러시라는 노래가 좀 네. 밝고 청량한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자체도 조금 더 밝고 에너지 있게 불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허밍 연습을 또 많이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이 리스너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감정도 충실하면서 불렀던 걸 연습했습니다.
0: Okay, in order to enhance the emotion through the songs, they've been practicing humming a lot, especially for the title track Rush Rush, since it contains this energetic and positive vibe all throughout the song. 그러면 이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러쉬 러쉬를 들을 때 정말로 멜로디가 신기하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 후렴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 좋게 들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노래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n your title track Rush Rush?
6: 네, 우선 저희가 첫 데뷔곡으로 네. 이 러쉬 러쉬를 들었을 때
0: 네.
6: 아, 우리 여덟 명이서 다 같이 목소리를 담아냈을 때 이 노래라면 되게 예쁘게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okay. 처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Junsung said when we first heard the title track Rush Rush's draft version, he felt like this is the kind of song that all of the members could shine through.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 꼭 이야기해봐야 되죠?
1: 네.
0: 러쉬 러쉬 뮤직비디오는 이제 찍으면서 좀 어떤 일 같은 게 있으셨나요? Is there any behind the scenes stories you guys would like to share? During the filming session. Okay. 아무것도 없나요?
8: 네, 저희 러쉬 러쉬 네. 뮤직비디오 현장에서는요 세 개의 유닛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0: 오케이.
8: 세 개의 유닛인데 그 유닛에서 각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스토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힘듦이나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힘듦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유어즈가 대중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아냈습니다.
0: Alright, so throughout the music video filming session, we were divided into three units, and the music video is all about overcoming hardships and depressions you eventually will have to face through positivity. given by the members, of course.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갈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아, 네. 자, 이제 타이틀곡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 이 러쉬러쉬를 들을 때 이 부분 꼭 집중해야 돼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Like, is there a point or part that you really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they're listening to it?
5: 어, 네. 러쉬러쉬, 네. 아, 효입니다. 네. 러쉬러쉬라는 노래가 그 타이틀 그대로 러쉬러쉬를 그 노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Rush, rush to your heart. 네. 이 파트가 약간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러쉬러쉬라는 가사 자체가 아까 호현이 형이 설명해 주신 대로 약간 그 직 그 망설임 없이 직진하겠다라는 마음을 진짜 적 뭔가 아 잘, 네, 솔직하게 잘 표현한 파트인 것 같아서 그 포인트를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So h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listeners to focus on the specific part that goes rush, rush into your heart because it feels like this line represents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really well. All right then, with that being said, let's have a listen to the title track and we'll be right back for more. We have Rush Rush by 유어즈. Enjoy!

0: All right,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Rush Rush, the title track of the Reason album by You All Too. Hope you guys enjoyed.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으시고 yes면 yes, no면 no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네.
0: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3초 안에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주세요. This part is where we get to ask them questions that we prepared in advance to the show. It's called yes or no quiz time. What they're going to do is after hearing the questions, they're going to answer in either yes or no within 3 seconds. Are you ready?
2: Yes!
0: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There's a member who was different from your first impression. 첫인상과 다른 멤버가 있었어요. In 3, 2, 1, let's go! Ba-bam-bam! Bam. Oh, all right. Oh, all the members said yes to this.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연태 씨 누가 가장 달랐습니까?
3: 아, 네. 우선은 전 저랑 동갑인 세찬이를 보고 싶은데요.
0: 오케이.
3: 이제 맨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동갑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서로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단계니까 그래서 대기실이었었는데 약간 귀엽게 생기고 약간 잘생긴 친구가 있어서 누구지?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알게 될수록 애가 이제 생긴 거랑 좀 다르게 오히려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 친구인 거예요.
0: 오케이.
3: 그래서 얘 좀 반전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거기서 저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Alright, well, thank you. So Yeonte says Sechan feels the most different person in terms of first impression is because back when they first met, they met up at the practice room or waiting room. And the first time he met, he just thought, oh, there's a good-looking guy. And he was slightly interested in it. And he also didn't know they were the same age. But later on, the more he learned about him, the more funny person he turned out to be, which he thought was unexpected.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오케이. 카이 님?
4: 예.
5: 네.
0: 누가 가장 달랐나요?
5: 사실 여기에 있는 멤버들 다 이제 데뷔하면서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보현이 형이 가장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오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5: 네. 사실 뭔가 오디션 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0: 네.
5: 사실 보현이 형이랑 얘기를 많이 못했었기도 했고 뭔가 좀 얘기를 안 했다 보니까 많이 뭔가 좀 말을 자주 안 하거나 뭔가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뭔가 그 저희끼리 지금은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장난도 치거나 그런 거를 해주는데 이제 사실 엄청 형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장난 같은 것도 못했었다 보니까
0: 네.
5: 뭔가 그런 모르는 모습들이 점점 이제 지금은 보이고 있어서 보현이 형이랑 얘기하기 너무 재밌습니다.
0: Thank you. So Kai at first when he got the question he was like everyone compared to when they just made their official debut but if I were to pinpoint one person that'd be 보현 형. I'm just quoting his words. He said compared to when I first met him since we didn't really have time to properly converse with each other during the TV show the more I found out about him over time the more playful he became and he became one of the most friendly figure for m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네.
0: All right. Question number two. There's a memorable moment from your trainee days.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Yes or no? In 3, 2, 1, Lego. 빠밤. 네.
2: Yes.
6: Oh. Yes.
0: 또 이거 무조건이죠.
2: 네.
0: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지휘 씨.
7: 네.
0: 예.
7: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데뷔 준비를 하면서 약간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막 에너지 드링크나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텐션이 잘 살지 않으니까 이제 항상 약간 텐션이 처진다 싶으면은 누구 한 명이 막 이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거나 막 뛰어다닌다거나 해서 항상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엄청 열심히 연습했던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I remember us staying up real late preparing for our official debut, consuming a lot of energy drinks alongside iced Americano. I remember members randomly started shouting out in order to bring up the energy.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느 분으로 가볼까요? Okay, I choose you, sir. 효님.
8: 네.
9: 좋습니다.
1: 저도 사실 그렇게 새벽 연습까지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이제 해가 뜬 상태에서 저희가 숙소에 가야 되잖아요.
0: 밤도 샜어요?
1: 네. 그쵸?
0: 와. 네.
1: 근데 그게 사실 나갔을 때는 약간 어두워도 한 숙소 도착할 때쯤에 아예 아침이 밝아. 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와. 이제 그냥 싫어서 뭐 힘들어서 연습을 끝나는 거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연습을 하고 다 같이 여덟 명 다 같이 가는 길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약간 모이는 것들이 약간 좀 예쁘게 보이고 좀 아름답게 보이고 이제 진짜 내비를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내비를 하고 있구나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서 약간 힘든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0: Alright, despite them having to go through the hard, hectic schedules, practicing real hard, and sometimes they literally stayed up all night. And by the time they got back to their dorm, it was literally the morning. But Hyo thought it was really happy and grateful is because he got to be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aiming for the same goal during that time that was to make the official debut.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른 분

0: 정도 한 번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보현 씨.
1: 네.
0: 보현 씨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시나요?
1: 아무래도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좀 힘든 적도 많았거든요. 좀 지친 적도 많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솔직한 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1: 네.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정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멤버들이 이제 운 적이 있었어요.
2: 아.
1: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
0: 아름답다.
1: 네.
0: 진짜 아름답다. The story you shared is just mesmerizing and beautiful. What he said was that during our trainee days, we were of course going through our low lows in our career because it was just merely so hard to go through all the hectic works. But glad we were there to encourage each other and we sometimes burst into tears and that's when he felt like, oh, now we finally became like a real family figure. We are able to express our true feelings to each other.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0: Moving on to question number 3. You all recently performed the music shows for the first time. Have you practiced your ending pose? 음악 방송 활동을 처음 한 UOG 여러분, 엔딩 포즈 연습을 따로 했습니다. In 3, 2, 1, let's go!
1: Yes!
0: Okay. 하루토 씨는 yes. 에잉! 하루토 씨, why did you say no to this? 왜 no라고 하셨을까요?
3: 그때 기분으로 다 하고 있어서.
0: So you're natural then. 그럼 yeah. 진짜 완전 타고난 거네요.
1: 맞아요.
0: 아, 너무 대단해. So he said, I just go with the flow depending on what mood I'm in when I'm on stage. 자, 그렇다면 지금 기분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지는데 하루토 씨한테만 보여달라고 하면 죄송하니까 모두가 한번 네. 다 같이 엔딩 포즈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실까요?
4: 네, 좋습니다. 네.
0: Alright, so all the members of UOS are gonna show us the ending pose for the listeners.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5: 네.

0: 아니 각자의 개성이 확실하네요. I really like how each and every one of the members' character really stand out during the ending pose.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이제 엔딩 포즈 말고 뭐를 또 연습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준성님,
1: 네,
0: 무엇을 연습을 하십니까?
1: 이제 엔딩 포즈라고 하면 사실 네. 되게 그 표정이나 오케이. 이런 포즈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엔딩 포즈뿐만 아니라 모든 무대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 평소에도 이렇게 잠깐 제 얼굴이 보이는 곳이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내가 어떤 기분을 보여드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군요. 스스로를 네. 대단하다고 So he said, not only when we're doing the ending pose, but our business have to always be concerned about what kind of facial expressions we have on us. So whenever I see the reflection of myself when I'm walking by, for example, looking through the mirror, I always check what I look like. 자, 그렇다면 세찬 씨. 네. 세찬 씨는 어떤 거를 갖다가 좀 주로 연습을 하시나요? What do you practice?
2: 아, 일단 제가 팬분들이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시니까 네. 그걸 더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귀엽게 표정할 수 있을까요?
0: So he said, a lot of fans, they tend to call me a cute figure, so I try to be more cute to live up to their expectation. 세찬 씨.
2: 네.
0: 혹시 귀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귀여워질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hare us a tip on how to become much more of a cute figure?
2: 일단
0: 네.
2: 지금 네. 오. 네. 해 볼까요?
0: 아, 좋습니다.
2: 아, 일단 이제 상대방이 행복하게 미소를 한번 딱 보여주면서
0: 거기서 실패해요. 저는 거기서 안 돼. 제가 웃으면 다들 무서워요.
2: 아니에요.
0: So he said, first step is to look towards the eyes of the person looking at you with a huge smile on your face, and
2: 그리고 귀여운 포즈도 함께 해줍니다.
0: You gotta come up with a good pose that make them even more happier. 그렇다면 그 포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2, 1, let's go!
3: Yay!
0: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4: 네.
0: When things get exhausting or difficult, yours has its own way of boosting the mood and energy. 지치고 힘들 때 yours만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 2, 1, let's go!
3: Yes.
1: Yes. Yes.
0: Okay.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카이님.
5: 네.
0: What do you do to boost your energy?
5: 사실 그 아까 제이리가 말했던 것도 그 저희만의 뭔가 방법이긴 합니다. 뭔가 그 okay. 소리를 지르면서 연습을 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저희가 맨날 무대를 하기 전에 그 무조건 하는 게 있거든요.
0: 아,
5: 그게 그 저희가 맨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어이 어이 yours 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예. Yeah. 한번 네. 실제로 들어보고 싶은데. So he said the first way to boost our energy is by randomly starting to scream out loud, and the second one is we have this ritual going on before we go on stage, which is to gather hands and go oi oi oi. Let's hear it. In 3, 2, 1.
3: Oi oi yours.
0: That's what it sounds like,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doing it.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팬분들이 유어즈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봐야 되는데요. It's time for us to listen to another song called Super Love. 자,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뭐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What should we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song?
6: 이 노래는 저희 타이틀곡 러시러시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약간 그루비하고 펑키하고 그리고 이런 멜로디들이 엄청 이렇게 중독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Okay, yes. So compared to our title track, Rush for it, Super Love sounds a little more groovy and a little more funky vibe is embedded in it. And of course, the melody is beautiful. Just pay attention to every musical aspect of it. With that,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and we'll be right back. We have Super Love by 유어즈. Enjoy!

0: Welcome back! Woo woo woo woo woo! Wow. That was so
1: yeah,
0: you ought to.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정말 본판이에요, 여러분. Yeah. 물론 팬들과 소통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 하는 오. 위주의 대답만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말인즉슨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2: Yeah.
0: So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In this time, we're gonna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ir fans. May I ask you guys a question?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려도 될까요?
3: 네.
0: 팬덤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do you guys have a fandom name yet?
4: 저희가 네. 이제 네. 유어즈 결성되고 네. 100일 기념으로 팬덤이 생겼습니다.
0: 오, 오케이. 네. Could you tell us the name of it then? 이름이 뭔가요?
4: 저희 팬들의 이름은 바로 디어즈입니다.
0: Dears.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to celebrate their 100th day as a group, they came up with a fandom name called Dears. Well, I shall call the fans Dears from now on then. All right, with that, let's get to the firs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의약. It goes 멤버들 이제 다 같이 숙소 생활 시작했어요.
3: 오,
0: 아~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아~
0: Tell us some funny stories from living together in the dorms.
5: 네, 효입니다.
0: 네.
5: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8명 이렇게 사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0: 네.
5: 네. 그때는 사실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지만 거의 멤버 뭐 한 6명 5명, 6명으로 같이 한번 게임을 같이 거실에서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게 사실 다 같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멤버들끼리 게임하는 거 사실 처음이었고 약간 진짜 친구 항상 진짜 같은 일하는 같은 뭔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한 열심히 달려가는 진짜 뭔가 약간 소울메이트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진짜 친구가 되었던 것 같고
0: okay.
5: 뭔가 이제 진짜 가족이란 뭐 친구란 뭐 진짜 멤버랑 이 8명은 진짜 항상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도 그래도 다 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희끼리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약간 좀 쉬는 거 아니지만 좀 마음이 좀 리프레시한 느낌이 돼서 저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네. so he remembers playing game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inside their dorm since it was their very first time living together. And through that experience, he genuinely felt that it was the real beginning of their career. And he thought it was really good to be able to chase the same dream. And he felt that that was very inspiring as well.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세찬 씨.
6: 네.
0: 세찬 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습니까?
6: 일단 저희가 지금 숙소에 화장실이
0: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화장실 나왔다. 오케이.
6: 저희가 두 개 있는데요.
0: 오케이.
6: 여덟 명 사는 지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이제 저희가 항상 나눠서 사용하는데 네 명씩.
0: 오케이.
6: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항상 순서를 매번 바꿔서 해요.
0: 오케이.
6: 근데 보현 형이 이제 원래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씻었어요.
0: 네.
6: 근데 이제 보현 형이 한 시간 씻어버리면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잠을 못 자잖아요.
0: 네.
6: 그래서 이제 맨날 보현 형한테 형 안 돼요. 오늘 내가 먼저 씻을게요. 이제 저희 세찬, 제일, 카이 이렇게 쓰고 거기다 보현 형 있는데 매번 보현 형이 이제 장난식으로 오늘은 먼저 씻을 거야. 오늘은 먼저 씻을 거야. 하면 이제 진지하게 표정이 슬퍼지면서
7: 진짜 안 돼요.
6: 형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0: 진짜 재밌네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So Sechen said, so in our dorm, we have two washrooms and we're divided into two teams for each. And I was teamed up with Bohyun, who usually takes a little over an hour to finish taking shower. So whenever we're taking turn to take shower, I always beg him to let me let him go first before Bohyun. But he's like, no, no, no, no. All right.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루토 씨로 가보겠습니다. 하루토 씨, 네.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8: 숙소에서.
0: 네.
8: 숙소에서 저는 그 8명 있으니까 그 빨래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빨래반이 하나밖에 없어서 집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 하고 있고 하고 있어서 그.
9: 빨래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8: 맞아요.
10: 산이 되고 있어요.

0: So Haruto found it kind of hard to do the laundry when he wants to is because there's only one laundry machine and there's always other members' clothes stacked up.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뭐 조만간 어떻게 생기긴 하겠네요. So how are you guys planning to solve it?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1: 세탁기를 하나 더 이제.
2: 감사합니다.
0: Great solution there by buying another laundry machine. Thank you.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대시님의 질문인데요. 효를 리더로 뽑게 된 과정과 결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So could you guys walk us through the process of choosing Hyo as the leader of the group and also the reason why?
3: 아무래도 효가 서바이벌을 하면서 보여줬던 이제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들이나 이미지가 저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었고 또 저희가 결성되고 나서도 초반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효가 이제 중심 있게 이제 모든 멤버들을 잘 챙겨주고 그렇죠. 또 뒤에서 이제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도 잘 들어주면서 잘 완충해주고 중화시키는 역할이 너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의 그냥 만장일치로 저희는 리더를 효로 뽑았습니다.
0: Oh, thank you. So we were all very impressed with the leadership he showed us through the TV show that we were all on. And we always talked about how good of a person he is when it comes to taking care of other members. So we had no second options but Hyo as the leader.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It comes from 세콩이님. 오디션 프로그램 Be My Boys로 데뷔한 유즈 멤버들. 멤버들은 만약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오디션에서 불렀던 커버곡 중 하고 싶은 곡이 있나요? So if you guys were to perform the songs y'all performed at the TV show for your solo concert, what would it be?
4: 와, 어렵다. 와. 진짜 많네.
3: 저는 있습니다.
0: 오케이, 렛츠 고.
3: 저는 명확하게 있는데요. 바로 1라운드 때였던 NCT 아니 웨이브 선배님의 러브 톡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0: 러브 톡.
3: 톡.
0: 오케이. So he performed the song by Wei V, also known as Wei Sean V's song called Love Talk during the first round and that's the song he would like to perform. 다른 분들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카이 님. 우와. 들어왔다. 없으시 아직 생각나는 게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No pressure.
1: 어 이게 그 솔로
0: 아니 솔로든 그룹이든 상관없어요.
1: 다 같이
4: 솔로 곡이 있었나?
1: 혹시 다른 분 있는 분
0: okay,
1: 있어요?
0: 오케이, 땡큐.
5: 저 하나 있긴 한데.
0: 오케이, 말씀해 주세요.
5: 저희가 이제 Be My Boys 3라운드 때 했었던 이제 101 선배님들의 에너제틱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0: 오케이.
5: 저희가 아직 이제 데뷔니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런 에너제틱함 같은 거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설득력 있어요.
5: 그죠? 네.
0: That was very persuasive. So Junsung said, "I would like to perform the song that we performed through third round called Energetic, performed by 101. And the reason is because since as a newly group who newly made their official debut, I feel like we can like give the audience the best energetic side of us possible through this song."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6: 네.
0: 카이 씨 준비하고 네. 계셔야 됩니다. 류나희 네. 님의 질문인데요. 데뷔하고 나서 엄청 바쁘게 달리고 있는 우리 유어즈. 만약에 멤버들이 딱 하루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완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날이 생긴다면 다 같이 뭐 하고 싶습니까? So if you could get a day off, what would you like to do?
5: 생각만 해도 좋은데
3: 제발 이러시길 하루 빨리
1: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답장이 모두 달려있는 거 아니야?
0: 그렇죠
1: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그 일본 팬미팅을 가면서 뭔가 일본에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나는 게 많이 생겼거든요
0: 오케이 네. Let's hear it.
1: 그래서 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온센 그 네, 온정에 다 같이 가서 이제
4: 재밌겠죠?
1: 붙이고 이제 확 이제 힘을 받고
0: okay.
1: 그래서 더 좋은 무대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0: 좋다. Okay. Okay. So back when we were hosting the fan meet and greet event in Japan, I all of a sudden thought of one thing we could do together, which is to hit the onsen, translates to hot spring in English. And he feels like he can gain all the energy back in order to give the audience a quality performance on stage. Thank you.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겠어요. 다 디라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팬 디라예요. 서바이벌 때부터 계속 응원했어요. 데뷔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3: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혹시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I've been supporting you guys ever since you guys were on that show and I'm a fan from Indonesia. So the question is, do you guys have plans to visit Indonesia in the future?
5: 당연히
4: 당연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3: 기회가 있으면
4: K-POP 그렇죠. 너무 인기 많다고 들어서 저희도 가보고 싶습니다.
3: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I heard K-POP has been trending in Indonesia. So if we ever get a chance to visit your country, why not? We'd love to. 자, 그리고 이제 메인님의 질문인데요. 데뷔 소감 어떠세요? How do you feel to finally make your official debut? 아니 그러면 이거는 효님이 이제 네. 리더로서 네. 이제 방송을 끝낼 시간도 돼버렸거든요. 마지막 소감이랑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so, 네, Hyo, as a leader, why don't you answer this question along with making the last speech for all of us? Now we have to end our show.
4: 네, 저희가 이제 천식 데뷔하고 네. 한 2주일 전인데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음반도 하게 되었고 네. 데뷔 무대를 하면서 일본에서 공연도 하고 팬미팅도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결선되고 나서도 좀 길게 준비 시간을 좀 가지고 연습실을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많은 오늘 라디오도 그렇고 많은 일정들이 생기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맨날 맨날 바쁘게 사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잠을 자는 것보다 네. 진짜 이렇게 일하는 게 진짜 행복해가.
0: 이건 찐이다.
4: 이건 진짜다. 드디어 저희가 하고 싶은 걸 꿈을 이뤘다는 게 점점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오늘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첫 라디오를 여기서 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So he feels very grateful to have finally achieved his dream to become an idol group. And he feels like he's being rewarded for all the hardships they've been through during the recent 2 weeks since they made their official debut. All 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a track called Keep Running by Be My Boys.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episode of Radiance.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nd I'm going to let them say goodbye to you guys. 자, 마지막 그룹 인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그럼 지금까지
7: 연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커넹완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났은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 할림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 나는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 놈이 할망 매기진 전복다댐수가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럼시냐 집집마다 지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들링 할망 건

회사과정 해내지 말일까? 난 내 전복 못 죽구다.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 너 드럭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 난 안 들어 놈아씨. 해녀 고치 살고 고치 죽주 혼자면 못 산다.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남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니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새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1: One exclusive. It's here it is. Two.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가 신경 쓸까 봐 이렇게 노래도 만들었다. 짠! 나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밥도 시키면 와. 걱정할까 봐 미역국도 시켜놨잖아. 짜잔!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he's back as a solo artist. It is none other than the very good-looking, the very talented, very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와. 본인 소개해줘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 데뷔를 하게 된 나이나이의 베리라고 합니다.
0: 베리 씨, 우리 오늘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해서 맞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건데
1: 네.
0: 오랜만에 오신 거기도 하고
1: 네.
0: 우리가 이제 트윙클 마이스타 앞에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오면
1: 네.
0: 한 10초 정도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1: 오, 네.
0: 그래서 초소리가 나갈 거예요. 틱톡틱톡틱톡틱톡 10초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앨범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도 되고
1: 네.
0: 오늘의 TMI를 소개를 해도 되고
1: 오늘의 TMI
0: 아무거나 해도 돼요.
1: 네.
0: 아니면 본인의 매력도 해도 되고
1: 네.
0: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일단 네. PR이 목적이에요.
1: 네.
0: Okay, so he has 10 seconds to PR himself. I just told him the many different ways that he could do that. So I think he's ready. Are you ready?
1: 네.
0: Ready? Okay. Music cue.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 앨범 디어로 데뷔하게 된 베리입니다. 이번에 마이 디어리스트라는 곡과 소란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0: 근데 10초 짧죠?

0: 생각보다 더 짜였네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려가지고.
1: So he was just like, whoa, 10 seconds is way too short. But he was telling us a little bit about his single album, about the My Dearest and also Soran, which are two tracks on the single album with his solo debut. So we're going to actually talk about that today.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키워드로 바로 들어가기는 할 건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22년도에 보고 지금 처음 본대요.
0: 저희 데뷔한 게 22년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딱 4주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1: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아, 저는 베리 씨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오늘 우리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베리 씨가 또 저희랑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0: 네.
1: 자 일단은 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 키워드 토크로 들어갈 거예요. My Dearest 네. 있고요. 무드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베리 씨 탐구생활 A to G인데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0: 네.
1: 순서는 제가 안 골라요. 우리 베리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뭐부터 할까요?
0: 이제 데뷔를 하니까 타이틀곡부터 확실히
1: 오케이. So, the last time I saw him was in 2022 when his team debuted and we haven't seen each other for a while. Lots of things have happened in that time and apparently he has some times with us so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at today. And he says that he's going to go to My Dearest as our first keyword.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is as well. 자, 우리는 4년 반에 보기도 했고 이제 처음 이제 솔로를 하게 됐는데
0: 맞습니다.
1: 장르가 많이 달라요.
0: 맞습니다.
1: 그게 원래 우리 베리 씨가 좀 원했던 장르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나름 모르게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0: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는 사실 소란에 조금 더 가까운데
1: 오케이.
0: 이제 연습생 때 이제 발라드 금지를 당한 거죠. 너는 댄스곡을 불러야 되는데
1: 너무 발라드만 부른다.
0: 너무 운다. 너무 슬프다. 애가 사연이 너무 많다 이래서 그때부터 밴드곡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NCT 도영 선배님의 너무 강한 팬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장르로
1: 조금
0: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Okay, okay. So, if we look at the digital single album, his genre has changed quite a lot since he was an idol. And I was asking,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So he said that he was doing a lot of ballad practices while he was a trainee, but then everybody was just like, "You're crying too much. So we need you to be a little bit brighter. So we need you to practice brighter songs." And so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look at band songs a little bit more. So he started practicing those. But he also, though he already had a little bit of a love for ballads, he recently became like the hugest stan of NCT's Doyoung, and he fell deeper into the genre just a little bit more, and so that's how he kind of put everything together. So 앨범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랑 좀 인연이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봤던 이름이 되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크레딧에 우리 초승 씨랑 되게 친하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1: 네.
0: 고1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선생님한테
1: 어머.
0: 노래 배우고 싶다고
1: 찾아갔었고
0: 찾아가서 이제 레슨을 하다가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가끔 찾아뵙다가 이제 다시 선생님한테 최근에 한 2년 정도 전에 찾아가서 다시 레슨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슨도 꾸준히 받기도 했고 앨범 준비를 거의 선생님이 프로듀싱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앨범 준비하는 거의 근 세 달 동안은 쌤이 거의 저의 베스트 프렌드. 연락처에 최근 연락 기록에 선생님밖에 없어요.
1: 전화 통하고 문자고 다 선생님이요?
0: 다 선생님밖에 없고 캘린더 보면은 뭐 승민쌤 레슨, 승민쌤 뭐 미팅, 승민쌤 녹음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제 사실은 거의 내 가족이다.
1: 어, 그죠. 최근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으면.
0: 네, 그래가지고.
1: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follow our tiniest stage, we've had Cho Sung in the studio a couple of times. We love having her here. And apparently, about 10 years ago, before he was a trainee, he went to Cho Sung to learn how to sing. She was his vocal coach, and then he went into the company. Then they weren't able to really see each other that often, but he kept in touch. And then after he was starting to get

0: 사실 저도 이제 초승 씨가 나오면 네. 특히 타이니 스테이지라는 코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 막 보컬적인 거 좀 분석하기도 하고 좀 음악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초승 씨한테 이제 막 뭐 만약에 음치 박지가 막 조승 씨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뭐 자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제가 음치 박치였거든요.
0: 에이, 설마!
1: 진짜로.
0: 에이!
1: 그래서 쌤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울었어요. 제가 에이. 눈물이 많기도 한데, 맨날 울면서 배우고, 근데 선생님 절대 안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다가, 이렇게 데뷔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보컬 포지션으로 데뷔하게 됐다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가지고
0: 다시 혼냈겠네요. 다시 와 네. 이러면서 네.
1: 너가 노래? 아직 부족한 거 알지? 이러면서 연습해라.
0: 오케이. Okay. So the last time Chusung was here, we were asking her a question about, you know, if somebody was totally tone deaf and they couldn't hold a beat, would you be able to fix them? She's like, I think I could. Apparently, Barry says that when he first met her, he was like that. He couldn't hold a tune. He couldn't hold a beat. And she was able to mold him to be the artist that he is now. And it was to the point where when he debuted, she said, he told her, like, I'm going to be the vocal position. She's like, nah. No way. And she was just like, you need more practice. And he's like, yeah. But he was able to get a lot of gist from her in that particular moment. 자, 이번에 이제 노래들 두 곡을 듣다 보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티도 나고 수정도 왠지 많이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 두 곡 말고도 네. 약간 EP 또는 미니를 생각을 해서 좀 다른 곡들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 두 곡이 살아남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 곡만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사실은 제가 저희 멤버 형 이제 반영의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이제 예전에 나이나이의 노래가 될 뻔했다가 이제 묵혀둔 노래를 계속 노리고 있었죠, 제가. 근데 이제 그 앨범을 넣고 싶어서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곡을 작업해보고 싶다 했는데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형이. 너가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줄 수 있지 해서 받았는데 뭔가 이번 앨범에는 조금 더 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건 이제 다음 앨범으로 미루고 이제 이번 앨범은 이 두 곡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0: Okay, so in the near future, we're gonna get another song from him. So there was a song from their 9i era that he really, really, really wanted to do, and apparently Van was the one that was able to create it. And so he reached out to Van. He's like, I really, really, really like this song, and Van just gave it to him. No strings attached. It's like, hey, you want to do the song? Go for it. I think it's going to suit you perfectly. But then as he was getting ready for the album, he felt that the song didn't really fit with the album that much. And so because of that,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save that for another release. So that might be coming in the future. And then these two songs were the ones that ended up coming into the track. 자, 그러면 My Dearest는 그래도 어떤 곡인지 자랑 좀 들어야 되니까요. 어떤 곡이에요? 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밴드 사운드로 가득 찬 노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작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목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0: Okay, so my dearest lead single from the debut is a band sound and the lyrics he was able to participate with just a little bit. And he really wanted to just kind of dedicate to everybody who was the dearest to them that he wants to show as much love as possible. With the second track, Soran on the album, what came to be with that song. 이 소란이라는 곡도 그렇고 My Dearest도 그렇고 네. 둘 다 녹음을 할 때는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다른 포인트에서.
1: 맞습니다.
0: 타이틀은 어떤 My Dearest는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1: My Dearest는 제가 욕심을 엄청 냈어요. 이게 okay. 처음에는 이것보다 키가 조금 더 낮았는데 아쉬운 거예요. 오. 그래서 높였죠 막. 그리고 녹음 때 알았죠. 잘못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게 정말 힘들었고
0: okay.
1: 소랑 같은 경우는 그 발음이

0: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소라는 사실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썼던 곡이라 녹음하는데 계속
1: 울컥울컥울컥.
0: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힘들었던 것
1: Okay,
0: 같습니다.
1: okay. So for the lead single, the original key for the song itself was a little bit lower. But then after recording it, they're like, it could be better. So they ended up upping the key a little bit, a little lot. And while he was recording, he was like, what have I done? But Chosung and everybody else that was on the track was just like, no, we need to go with this one. And so he just fought through it. But then when it came to Seoran, while he was writing the lyrics with everybody, he was thinking of one of the darkest points in his life. And so because of that, being the personality he is, he got really emotional while recording the song. And so that was one of the hardest parts for that as well. We have a few listener questions. 이번에 가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가사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두곡 중에?
0: 와, 그 곡마다 있는데 마이 디어리스트는 그 인트로 부분에 너에게 보내는 이야기야라고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앨범 컨셉이 편집의 달부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을 되게 잘 나타내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너한테 하는 얘기야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소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프리코러스 부분에 사랑이 내 이름을 부르면은 울어버리고 붉어진 눈으로 또 사랑을 찾아보곤 해, 담아보곤 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사랑이 진짜 많아요.
1: 그렇죠.
0: 사랑이 진짜 많아서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내다 보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상처를 되게 많이 받기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많이 봤죠.
0: 근데 저는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사랑을 믿거든요. 그런 저를 너무 잘 나타낸 가사 같아서 좋아합니다.
1: Okay. So there's a line per song. The first one would be from My Dearest, and it is I'm sending the story to you. So if we look at the whole concept of the recent album, he is a mailman. And so he was able to think that that particular line really just translates what he wants to say with the album, how he's metaphorically sending his message out to everybody, but also physically doing that as well. So he felt that line in My Dearest would be one of the best lines he has. For Seoran, the pre-chorus line roughly translates where love makes my eyes turn red, but in that I still look for love. And he feels that a lot of people who have a big heart and who love a lot tend to have equal amount of pain because, you know, they get hurt from it. But he feels that he found himself with all the different types of love in the world, that he, despite maybe getting hurt for the certain type of love that he might be in, he tends to find it going back and to it again. And so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noticed. So we need to go to our next keyword. 자, 무드랑 탐구 생활 우리 뭐 할까요?
0: 저 탐구 생활로
1: 자,
0: 가보겠습니다.
1: 탐구 생활. 탐구 생활 중에서 언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나요?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0: 저는 원래는 외고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막 중학생 때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서 영어 재능 기부도 막 하고, 영어 이제 선생님이 다른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영어는 계속 성적이 너무
1: 좋아서서
0: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죠. 그래서 고1 이제 딱 입학하는 시기에 노래를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1: 그때 우리 초승 씨를 그때 만난 거예요?
0: 그때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제가 우연히 선생님이 그때 이제 주변 분들과 작업했던 음악을 한번 듣고, 이거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지? 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제 그 타임에 제 친구를 레슨해 주셨는데, 끝나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녹화하고 공중에
1: 들어가서.
0: 들어가서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스케줄이 안 되는 거 이해하는, 다 알고 있다. 그치만 혹시나 자리가 생기면 저부터 받아주실 수 있냐고. 저를 1순위로 좀 받아주실 수 있냐 해서, 근데 선생님이 거짓말처럼 다음 주에 시간이 바로 생기셔서 레슨을 시작했죠.

0: Okay. So the listener question came in and said, when did you really want to start doing music? So he was really interested in English, which I can sense when he was in Nine as well. He understands what I'm saying to a certain extent because you can see him kind of going along when I translate. But he said that he was actually in school. All of his teachers agreed that even though his other grades weren't as on par as they should be, his English scores were always over the top. And so he was actually thinking of maybe going to a language school or a foreign school for high school. But then all of a sudden he wanted to be a singer. And so he was able to convince his parents to get him into some singing classes. That was as he was going into high school. And he was going to another vocal coach at the time. But then in that process, his friend was actually taking lessons from Chosung, and he just so happened to come across a song that she did, and he went, followed his friend to a lesson, and then just knocked his way in and was just like, I know that you're really busy and I know that you don't have time for new students, but if you ever get an opening, could you please put me first on the waiting list to be your next student? And just, it was like fate, because the following week she had an opening and he started taking lessons from her, which is actually pretty sweet. 진짜 운명이었네요.
1: 맞아요. 진짜.
0: 진짜 완전 운명. Okay. 요즘은, 이것도 청취 질문이에요. 요즘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콘텐츠 있어요?
1: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저도 또 승민쌤이랑 비슷해서 말이 좀 많아요. 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핑계고라는 콘텐츠를 그냥 귀에다 에어팟 꽂아놓고 계속 들으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웃긴 거 있으면 그냥 웃고 그냥 라디오처럼, 라디오처럼 계속 틀어놓고 모든 편을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보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했어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0: 옛날에 제 방.
1: 네, 그거를 똑같은 거를 계속 보고 이제 대사를 거의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0: Okay, so Pingigo is something that he kind of uses, just kind of like a podcast. He just puts it in his ear, he'll do something, and if there's something funny, he'll laugh about it. He's also an Infinite Challenge fan. Infinite Challenge is no longer airing here in Korea, but he's been a fan of it since he was a kid, and so he'll watch reruns, and he's like memorized all of the rerun shows that are on there. 그러면 만약에 네. 요즘은 콘텐츠가 부활하고 있는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옛날에 재밌었던 콘텐츠들이 한 코너씩이라도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하나 부활을 해서 내가 나가고 싶다 네. 하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1: 와, 저는 이게 충돌이 오는 게, 그러니까 가수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0: 둘 다 해요.
1: 가수로서는 사실 저는 이제
0: 가요제
1: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노래해서 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0: 아니 뭐 도전 천국이나
1: 네,
0: 아니면
1: 그런 도전 천국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복면가왕이라든지
0: 그렇죠.
1: 나가보고 싶고 예능은 사실 무한도전 아니면은 순풍산부인과를
0: 잠깐만 나이 많이 어린데 우리 베리씨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1: 좋아해가지고 순풍산부인과를 좀 나가보고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옛날 시트콤.
1: 네, 너무
0: 그런
1: 좋아해요.
0: 분위기. 오케이, 오케이. So he says, oh, as a singer and then as a as a, an individual, there's it's different. I was like, tell me both. He says that for singing, like Challenge 1000 song, 도전 천국 was a popular show in the early 2000s, or you know, like Masked King or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that he can sing on.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And then another one would be Infinite Challenge, because obviously he's a huge Infinite Challenge fan. But also like sitcoms, because our older 90s, 2000 sitcoms were really fun in Korea. So he feels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if he can. 자, 무드.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최근. 네. 이제 5월 벌써 말인데. 우리 베리 씨의 그 최근에 본인의 기분을 네.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1: 저는 신남.
0: 신남.
1: 설렘.
0: 설렘.
1: 근데 기분이
0: 긍정적이에요. Okay, so he's very optimistic. He's also been very excited, and he's been also very kind of nervous on top of that as well because of his recent solo release.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되긴 하지만 그 설렘 또 첫 솔로고 이러니까 설레긴 하죠.
1: 맞아요. 그게 진짜 앨범 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설렘이.
0: 그 얼마나 걸렸어요?
1: 거의 8개월, 9개월 걸렸는데.
0: Okay, wow. So it took about 9 months, 8-9 months for the actual album to fully come to play. 자, 무드에서요. 네. 우리 청취자 질문인데 우리 베리 씨는 최근 또 SNS를 보면 일적인 게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 말고 뭐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1: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집돌이여가지고. 그러니까
0: 집돌이여도 집돌이이신 분들 중에서는 바쁘신 집돌이 분들이 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집돌이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맞아요. 중에서는 어떤 부류?
1: 저는 이제 원래는 암막커튼 치고 전기장판을 여름에도 틀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공원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생산적인 것들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야 지금 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가 봐요.
0: 근데 원래는 집돌이 중에서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좀 고요하게 좀 가만히 있는 컨텐츠 네. 보고 침대에서 잘 안 나오고 네. 그런 스타일.
1: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숙소 생활 할 때 이제 저희가 어디 외출을 할 때 매니저님이나 재원이 형한 이제 리더 형한테 안전상으로 이제 보고를 했어야 됐어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뭐 멤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뭐 하러 가?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보는데 저는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너는 좀 나가라. 이유를 안 물어보세요. 그래서
0: 그냥 그래 알았어 제발 가.
1: 그러니까 뭐 진짜 PC방에 가든지 뭐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든지 좀 나갔다 와서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와. 요즘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그걸 구경하고 오라고 엄청 많이 혼났었어요.
0: 그렇구나. Okay, so he says that he literally is the type that just stays home. Like even in the summertime, he'll have like the heated pad on his blanket on, and then he just has like you know blackout curtains, and he'll just be there. But he's trying to leave the house. You know, just walk around the house and stuff like that. Like even when he was in the dorm, if he left, he would have to text his manager and their leader just to tell them where they were going. And all the other members, they never had this. But whenever he would. Say like, oh, I'm gonna leave. They were just like, yes, please, please leave the house. Please go sing, go to a coin singing room, go to a PC room, do something. Please leave the house. And so that is the type of person he is. We actually are gonna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라이브를 들어야 되는데 라이브를 준비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 소라에 대한 약간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소라는 이제 굉장히 슬픈 발라드 곡이고.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불면이 항상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불면은 남녀노소,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뭔가 쉽게 찾아가는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면이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그걸 겪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그냥 저는 습관이 됐거든요. 이런 잔잔한 발라드를 들으면서 자는 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노래를 듣는 순간에는 좀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0: Okay, 자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네. So, Verse track "Sora" yesterday is another track on his debut single album. And for the track itself, he noticed that he wanted to try to help his loved ones calm down just a little bit. And he's noticed that he likes to listen to these type of ballads when he goes to sleep. So he wants to be an uplifting track for the person who listens to it, but also be a more of a kind of like a relaxing track at the same time. So uplifting and relaxing, even though it is a little bit more on highlighting his insecurities when he was writing the track. And the English title to this is yesterday.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music, cue!

0: So we got Barry in the studio for today. He just sang for us live, yesterday. Before the interview started today for part two, he actually approached me. He's just like, I'm very scared for part two.
1: 대본을 보시고 우리 베리 씨가 파트 2를 되게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근데요, 이거 파트 2는요. 하고 엄청 걱정하셨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파트 2는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갖는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정말 그냥 the most random thing that happened to you recently. 자, 가장 최근에 겪었던 황당한 일. 근데 이 황당한 일이 네. 좀 다양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냥 멀쩡하게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 헛디뎠거나 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네. 이유 그런 거 없이 네. 아니면 나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았다든지
2: 아, 그런 건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1: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웃겼거나 너무 황당했던 네. 어이없었던 것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2: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카 영화를 봤어요.
1: 오케이. Okay.
2: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mm-hmm. 이제 그걸 보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까지 보게 된 거죠.
1: 아.
2: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신이 나니까 이제 그때 또 아이유 선배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가사에 찰리 채플린이 나왔었어요.
1: 네.
2: 그걸 동시에 이제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나 찰리 채플린의 초콜릿 공장을 봤다 이랬는데 친구가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일단 재현아 찰리 채플린은 다른 사람이고 초콜릿 공장은 찰리 거야 이래가지고 그런 말실수가 요즘 좀 많아가지고
1: 이게 앨범에 한동안 네. 또 계속 이제 신경 쓰고 또 이제 홍보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친구분
2: 맞아요.
0: Okay, so he saw one car recently, and then it kind of just was a rabbit hole. So what he ended up doing was watching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which has nothing in like there's no similarities. It's just, he just tried to do that, but then he was listening to an IU track, and she so happened to bring up Charlie Chaplin in the in the lyrics. He was talking to a friend and he was like, I recently saw Charlie Chaplin in the Chocolate Factory, and his friend was just like, okay, those two are totally not the same thing. And he's been making a lot of those silly mistakes these days, and so that would be the most random thing recently. All right, 자, 밸런스 질문인데요.
2: 네, 너무 좋아해요.
0: 배달을 시켰는데
2: 네.
0: 두 시간 넘게 음식이 오지 않음. So you ordered delivery, but it's been 2 hours since it's been delivered.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불편한 사람과 두 시간 동안 대화하기.
2: 전 밥을 안 먹겠어요. 그 배고픔을 견디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0: Okay, so he says, I'll go hungry because waiting to relax at home, but there's somebody there that you're not really close to for 2 hours is going to be torture. He would rather go hungry. He would rather go hungry. Okay. 자, 이것도 밸런스 질문인데요.
2: 네.
0: 이 중에 조금 더 화가 나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what upsets you most? The phrase that upsets you, but you can't say anything because it's true. Or versus, you know a statement is wrong, but the people just keep saying it's true. 진짜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Versus,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들어줌.
2: 아, 그냥 뒷골탱이가지고. 저는 근데 더 이제 잘못된 건데 옆에서 편들어주면은 진짜 짜증날 것 같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이면은 아 이렇게 하고
0: 네.
2: 그래도 수긍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근데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걸 또 1대 다수니까 설득할 수 없잖아요. 설명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벌써 상상만 해도 너무 커가지고
0: 진짜 okay. So he would go the first one, and the reason is because even just thinking about the second one is just extremely stressful. It's like, think about it, it's like 1 to 5, everybody thinks it's, and they're ganging up against you. He's just like, I can already feel so much stress. So he would rather go with number one. He would rather say, you know, be upset because but you can't really say anything because it's true. He would rather go with that particular situation very interesting. 평상시에 네. 그 제가 슬쩍 프로필을 봤거든요. 우리 네. 이따가 하는 거.
2: 네.
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MBTI로 하면 이 스스로
2: 네.
0: 그 만약에 질문을 스스로 좀 많이 던지실 것 같은데
2: 맞아요.
0: 그쵸?
2: 네.
0: 가만히 집에 계실 때는 만약에 하면서 한 1시간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네. 무조건이죠. 그냥 한번 빠지면은 돌아올 수가 잘 없어요.
0: 그러면 SNS를 내리다 보면 네. 그런 만약에 중에 진짜 화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막 상황 자체도 막 둘 너무 짜증. 방금 이런 거. 둘 둘 다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네. 그거에 대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2: 전 진짜 과몰입을 하는 사람이라 100이 최대라고 하면은 200까지도 받아요. 진짜로.
0: 그럼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2: 저는 그래서 여기서 너가 화나야 돼 하면 화나고, 너가 여기서 울어야 돼 하면 울고, 너가 웃어야 돼 하면 다 웃고.
0: 그러니까 뭔가 그 감독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 감정에 그냥 무조건 휩쓸리시는군요.
2: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오래 가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0: 일주일 동안. 네.
2: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입되는 노래만 들어요. 또
0: 이렇게 늪에 빠지시는군요.
2: 네.
0: 오.
2: 그러다 보면은 침대에서 벗어날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집도.
0: 맞아, 그러니까 이게 꼬리를 몰면 어느새 보니 5시간이 지나가고.
2: 네. 그러다가 이제 졸리니까 쓱 자고 일어나면 또.
0: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좀 꼬르륵 하니까 또 밥 먹고.
2: 네.
0: 오케이. So I was looking at his profile, which we're gonna do in part three. But I was saying that from what I know from your MBTI, you are the type that is going to ask what if questions a lot just by yourself. And then you're going to start following down a rabbit hole. I said, yes. And I was like, then you also do this with social media. Like if there's a balancing question like we just asked, then this is also going to affect you too. He's like, yes. And then I was just like, then what about when it comes to films? Are you like this with films and dramas too? He's like, yeah. If the director of the drama or the film, if he wants the audience to cry here, he's going to cry. If they want to us up here, he's going to upset. And then what happens is he'll be upset for like a week, and then he'll start finding songs that kind of remind him of the movie or the drama he was just watching, and he'll just kind of fall deeper and deeper. And that is why he's the type of homebody that just stays home. It's like 5 hours will pass and then it's like, oh, I'm hungry, and then another hour passes, like, oh, I'm sleepy. And then that's why he's always like that. Very interesting perspective. 이쯤에서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이제 또 프로필도 해야 되니까 네. 파트 3를 하기 전에 그래도 My Dearest는 들어야죠.
2: 네.
0: So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My Dearest and then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our part 3.

0: 버리지 마라.
1: Hi, here Arirang Radio from Dasyandong.
2: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3: All right, it is part three of our Trico Master. We have Barry in the studio for today. And I was talking about his MBTI earlier, and I really love what he said. 자, 우리 이제 나 사용 설명서를 해볼 건데요. For your MBTI INFJ, 근데 INTJ 호소인 TJ이고 싶으신 분.
4: 맞아요. 제가 항상 T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검사를 약간 T인 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T가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내도 너가 이제 MBTI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대답을 하면 T가 나오는지 대충은 아니까.
4: 네.
3: Okay. So he's tried to rig the system. He knows how to answer now to get T. He wants to be a T, but all of his friends, whenever he sends these off to his friends, he's like, no, you're manipulating the system. Stop doing that. So we are looking at his things that he thought was pretty cool is 아크로배틱 하는 모습을 써놓으셨는데
4: 네.
3: 아크로배틱이요?
4: 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검도장을 그때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면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검도장에 보내셨는데
3: 네.
4: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아크로바틱을 배우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다 해보고 싶다 해서 배웠는데 그걸 이제 계속 오래 하다가 이번에 데뷔하기 전에 컨텐츠로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그때보다 많아져서 못하는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약간 멋있다고
3: 맞아요. Okay, so he did acrobatics when he was little. So because he was always staying at home, even as a kid, his parents sent him to 검도. And then while he was there, there was like this little corner where they were doing acrobatics. And so he started doing that. He did it for quite a long time. Stopped while he was a trainee. Recently, he was able to do some contents with that. And when he was watching back him doing acrobatics, it's like, oh, wow, I actually look pretty good. 자.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자세해요. 로제 떡볶이인데 근데 떡 빼고 순대 토핑 추가.
4: 맞아요.
3: 그러니까 떡을 아예 다 빼요?
4: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뭔 떡볶이냐 그냥 볶기 아니냐.
3: 그렇죠. 그러니까 어묵볶이 요즘 어묵볶이도 그냥 따로 팔잖아요.
4: 그거랑 또 달라요. 맛이 진짜 묘하게 다른데 그걸 이제 원래 떡볶이에 순대 토핑을 추가하는 건데 떡을 빼고 순대만 넣으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3: 아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레절레 하면서. So he likes 로제 떡볶이 without the 떡. So what he has to do is he orders it with no rice cakes at all and only 순대, which he thinks is really good. 마치마사 is like, no thank you. 자 나에게 음악이라는 욕심.
4: 맞아요. 이게 노래가 그러니까 음악이 노래에도 있고 뭐 이런 곡에 대한 이해도나 뭔가 작업하는 거나 음악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뭔가 매년도 아니고 진짜 매일매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앨범 발매하면서 동시에 이제 밴드분들이랑 공연을 했는데 그걸 하니까 이제 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랑 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되게 그대만의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3: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구나.
4: 네. 계속 생기고 노래도 계속 잘하고 싶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3: 그 좀 재미있는 자극인 약간 공부
4: 맞아요.
3: Okay, so he said 욕심이 because it's a drive for him. He says that recently he was able to do a performance with the band, and while he was doing that, because these are all music majors, like they're using like their own little like code and like you know language and stuff like that, and it's something that is driving. The more he knows, the more he needs to learn. So he feels like each layer he pulls back, he needs to learn more about it. So it's a driving force for him. It's something that he feels it is going to be learning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it's just a driving force that he's really, really been enjoying. 우리 오늘 이제 음악 얘기하고 또 이제 혼자 오시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한 시간이 끝났는데 혼자 오늘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4: 저는 지금 혼자 온 것보다 시간이 끝났다는 거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3: 초승 씨한테 이미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4: 아 근데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뭔가 예열이 됐는데 되면. 끝나버렸다.
3: 맞아.
4: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승민 쌤이랑 같이 한번 오면은 재밌지 않을까.
3: 너무 좋아요.
4: 저희 쌤이랑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3: 오, 좋아요, 좋아요. 우린 좋죠.
4: 너무 좋습니다.
3: Okay, so he said he had a blast. He's actually really sad that it went by so fast, and he was actually talked about Chosung with this that they would love to come out together, which we would love to have as well. We really do not want to say goodbye, but we do have to do so. So as we do say goodbye, we have Tain on the track with Day by Day.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초승 씨랑 함께.
4: 무조건이죠.
3: 오늘 감사합니다.
4: 아, 고생하셨습니다.
3: 다음에